0: 너무 깨끗하네요.
1: 너무 깨끗하고. 아, 웃었다가 別人になる. 안심다.
2: 유도근은 거의 마지막. 인생 한 세트잖아요.
3: 너무 좋다, 진짜.
4: 청정의 역에, 청정의 역.